쓰라. 야한텐 그래. 많이 말아. 곧잠 타샤. 암마토네. 이깐 날바 김들. 곧잠 타샤. 암마토네. 이깐 날바 김들. 가담 야레네 와다진나 메데라 야한텐 사랑.